아이디 대한국지도 따는 게. 안게 실버한테 실버를 걸고 떨구네 한국지도다. 안게 문나네 문나를 걸었는데 러시리 때 오늘 바이크 버티 대한국지다.